0: 괜찮아요?
1: 100만 마일을 쓰셨으면.
0: 아 진짜?
1: 당연하지.
0: 오케이.
1: 가는 거야, 뭐.
0: Mileage.
1: Mileage.
2: 游戏里是高级玩家，现实中是城市玩咖。江西故事广播，潮台九六九，给你整个城市的精彩。